아스레야, 나 아스레야. 네 단어야, 네 단어.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싶어요. 아이스카야. 구르나는 그대 따라 아니. 구르나는 그대 따라 오. 아프나가 아스레야, 아니. 아이스카야. 제가 보이니 오다 구르나는 그대.